지시 있는 거 안 내봐도 로아 지시 내주마 지시 단에 내주네 로벨 동에 세워쇼 지시 심지인 것이죠 강도 말을 대신도 되질 않는다.